아니에요, 아니에요. 어쩌면 전 그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그 찬란한 라이터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. 그러면서도 애써 모르는 척 했는지도요. 전 눈을 감아버렸지만 한 번 제 시선을 파먹은 그 라이터는 메피스트의 올개미보다도 더 매섭게 제 가슴을 쥐어뜯었어요. 그 순간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런지 모르겠어요.

전 제게 남은 마지막 재산인 손목시계를 팔아서 싸구려 여관을 찾아 들어갔어요. 그리고 백 속에 든 이 라이터를 꺼내 들고 기름이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그 불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. 그리고 이윽고 기름이 다 하고 불꽃이 꺼졌을 때 그때 전 모든 것이 끝났어요.